0: 합니까?
1: 급부호.
2: 고행의 행이 a noun describing a breeze or a light wind. 메네코 토나 파카 마우링. 테웨라 호키오 테라 카파이테 고행의 행이 에푸푸히 마이네키 토쿠마타. What a hot day. The gentle breeze blowing on my face is pleasant. 고행의 행이 breeze or light wind. 고행의 행이.
1: 테와오 테레오. Your flavor.